0: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.
1: 내고 다 나.
2: You're listening to KVCU, 1190 AM Boulder, K225BS, 92.9 FM Denver, and online at 1190.radio.